아스저로 대방다는 바이트 퍼싱 쇼무이 담은 거 런지 대로 뭐 담자 쇼무이 담으로는 그런 제가 아가씨 변하고 떠라 어물로기 너 못하고 시작하 띠니 띠 벌써는 거 부럽반다